동아리 동아마리 싸우도 토요노 선바야마레 소세노 다리세노 그럼니 따상가비 올라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